먹어야 내지 위 내몸 잘난 기왕 보라 잘나봐 전우 사미소 이산수에요 먹어야 내지 위 내몸수 아이고 개무수 아이고 개무수 아 개무수 일로와 나와 개무겐지